0: on Hit Music Station 102.3 Kiss FM.
1: Like the moon in the sky, girl, you light up my life. 나 긴디 나 사위 마누레 테 쿠쿠 고마니로 하늘과 You are always